이지만 때니 되는라 내건 돼야 그전에 때다 배색 경선 다이 출신 차리 탈리다 주단이 또 혼자 나 지금 저 이런데 이지만 나 해건 돼야

0: tūrāl tē kōndi gā tsāng dāi lēn dē e tsari tēni tē kā sāli tēne kō tūi lēn dē dāi tī jī lē tsī ngō tsī tē gā tsāng dā. Pēcā kīng tsāng dāi chō tsāng gēb hāris tī lā tā sī kōndi gō nē tī, tā tā sī kōndi gō lā tī tsāng dā hē gō dē gēb tā kōndi.
1: Kā kō nē zhīn sāi tī gō nē zhīn.
0: Tū tēne kō tūi nā tī jī lā tsī tē kōndi ngō tsī tē lā jīn dī tā e tī ngō nā khāi ndē lā kī kā rī sāli kā wū tī ngō lā dī hā lī.
1: Tendango Ran and the Gong, the running the Chindida, 난다 어쩌고 니사 나 세기 그 칼라기 시라 공부 자리라 나의 대학생 내내지 그 신신 치치야 그 경로 다 빙세가 돈이 더 커 깨고 있어 나 해군 미라기인데 근데 내가 니지 미켄까고 티티티가 빙데 세기지라 갑니다고 내일 비가 와라 이 감이 건지 일이었죠 온다 건데 제일들 나 로긴디가 곳에 뒤기 천리게인데 나이티 치레 컬러 이때가라기 때이 저 장라 그라기 레슨 아 로타네 아프리케 니나 헤트 콩키라 제사에 레아티시 타오 카이사 그러나 흔히 쇼인데 시 나티코에 아 나키제 네아지 강의가라기엔 나라를 듣는 게 있냐, 요한, 나 카킹지. 우리가 롱어체 예와, 디나티, 지리, 리치니와, 디콩치, 리치니시. 이리라메다, 마이쿠, 때가 나가신 다시, 리치니라신, 시바군다. 이리종대. 아메리카나, 나해와, 난, 뉴런, 나해테피, 나해자타란디. 근데 고냐 피치가는 체요노 고와동이 진찰이 카와동 무슨 고와구리 니우라웨티 벌써다니 상가 시작했대 무슨 고친데 후에가네 리나치 살이 추고 내시 쿠킹이 그것도 고지야 라스티가 오케노 하이 고송 고에치 나이 초나다기 디다니가 로킹지 다니다인다 쪼킹지가 로킹지 이야 롱 콘디기 카일로 미라 구이티 아지 콘디네시 카네레 시가 타펠라 롱 코팅로 미케 쇼킹지 산리나라 지우기 산티 삼바도 리리 아타이기 디나헨 데야 시카나 쪼 카케이주 원쇼 나가긴 아레 이 상황에 떠나시게 롱터나 샘이 니트 체닝 소로 주요한다 생각하고 이 government court인가 or company 아로 코어를 고려하고 있을게 이날때기 인기하고지 제한 배송 거기 시간에 떼기는 나기 이소 시쇼 나가기는 콩키아 시에송 나기 기대 시에송 제가 포로 관리할래 담리가
2: で、体調で、あの、で、決定。そしてその後何でしたか。そうて、だね、今夜死んだ死んだの、はい、笑うのにだ。足を越えて。で、はい。で、ついた時、ピココンディア、トン、コカンディ、ゴタワキ。ダニダイミンナって、ダニダって死んだの。